0: 时明月，汉时关。万里长征，人未还。但使龙城，飞将在。不教驸马，渡阴山。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哈！ 命丧沙场，而养老英雄这把尖刀便遗失北国。
1: 父亲在天之灵，保佑我深入大辽，取回金刀。

0: Hopşan kılık kabine kısar ne? Nordik'in dandırın gosamdan da, dandı şıkpa namba, rın rın kı sakni sona çaktık ki.
1: Kısa,
2: 你的牛呢？不会被端上菜桌了吧？哈哈哈哈哈！哥，真的能吃？啊，牛呢？牛呢？要吃个，再带一桌。啊，哎，怎么没见去年的牛王参加比赛啊？
0: 好像给卖了呀。哎，那不是今年顿珠能得第一了？
3: 那可不一定。
0: 什么？老板子，哪能个努力了，都是跟咱这拉西马斯打？ 레와 도트 노르길 썰어 와서 토피 몬드즈